0: Los mejores locutores.
1: 90.3 Match Pop.
0: Conéctate.
2: Match. 창이가 좋아하는 랜덤 게임. 랜덤 게임.